천억불 올라 차연이 나량 말레이시아 차니 트위바이 도이마 띠고 캐시 능 데서 어몽을 하르시나 헤 아마 능마 말레이시아 데 무타디 나라쿠스 데 올라 아마 안구 말레이시아 차시 아니 카클라니 트위인 나시디 치르시 데니 꼭 사다 차니 독 독 롱 라니 꼼라 데비니 꼭 사다 나 똥케

0: 이들이 너 많은 소대를 봐. 너 많은 하이킹을 막히니까 봐라. 늘 많은 사정병 가요. 하루가 가다 걸리라 썬다고 할 놈은 악마 크라이크란 사라드. 그거 봐라 하야라다 던너만의 걸리라 싱어살래. 기사파는 무쌍리야. 기사파는 무쌍리야.
1: 마라아. 넌 겉에 썬다 멍청이 그렇게 멍근하라다고 덜. 니네 목도이 우크탈 하마요 클라이메야 사케이 아마 버수마티 서정자기야 마하라아. 니네 목도이는 후디 해케이 니네 사무라지요 니네 이피하스 파이리 정주잖아요.
0: 그러대. 아, 아.